이거 속히라고 기니라 왜 무했나요? 와봉구이나 같은 모두 기념에 쓰고 뒤에 가면 맥한 게 구배 아끼고 손나 기라비 못다 가면 맥한 보타미카 이모로 FM아 인간아 모두의 토끼뉴에 이라초 간지라 바수 뭐라도 투코로라우 내리크리야 Boy, boy. Come on, let's sing a little song, Sana. Be the sunny fundi, Sana. Man, sumu asante sana. Come on, let's tambore. I'm a voter, I'm a member of FM. Come on, let's fundi from Dato. Asante sana, come on, let's DJ Kebu.